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켤까요? 김형술. 라디오를 켤까요? 차창 넘어 빠르게 지나가는 별들 무심하고 황급히 어둠 쪽으로 숨는 나무들 하나도 불러 세울 수 없으니 라디오나 켤까요? 지상 어느 집으로든 가 닿아 있을 이 길의 끝까지 꽃을 뿌리듯 못을 뿌리듯 미친 말들을 흘려놓을까요? 내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또 내 것이며 모든 이의 것인 속삭이는 비수들 나 섣불리 말을 가져 너무 많은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어느 집도 환해지지 않았고 어느 상처에서도 꽃피지 않아 귀를 닫고 혀를 베어버린 채 말들의 집인 세상을 떠나는 바람을 쫓아 떠도는 길 딱딱한 확신으로 키가 자란 말의 얼굴 들여다보며 내 안에서 낯설게 거닐고 있는 말 저편의 말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며 겹겹 어둠 위에 바람이 새기는 침묵의 문장을 해독하려 하는데 슬픔을 끌까요? 헛된 꿈을 지울까요? 차를 세워 길을 멈추고 서늘이 천상의 말 다스리고 있는 별들이나 모두 불러내릴까요? 그저 라디오나 끌까요?

여러분, 2006년 개봉되었던 영화 이준익 감독의 라디오스타를 아시나요?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멋지게 호흡을 맞춰 보는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던 영화. 한때 최고의 가수였던 최곤이 원주에 내려

가 라디오 DJ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오후의 희망곡 첫 방송 라디오에 관심 없던 영월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듯 최근이 처음 틀었던 곡인 크게 라디오를 켜고는 일상생활 속으로 묘하게 파고드는 락 음악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죠.

비 내리는 라디오 유토가 불렀습니다. 영화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명대사를 이야기해 보자면요.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극중 박민수가 천문대에 가서 별을 보며 하는 대사이죠. 형 듣고 있어? 형이 그랬지. 저 혼자 빛나는 별이 없다며 와서 좀 비춰주라. 극중 최곤이 하는 대사인데요. 자기를 떠나간 박민수를 방송에서 찾으며 하는 말이죠. 그때 안성기는 아내와 버스에서 김밥을 먹으며 이 방송을 듣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 가라, 안 가. 나 최곤 팬클럽 회장이다. 안 가면 애들 푼다. 또 다른 대사 들어보실래요? 라디오 방송 중에 최곤이 커피를 시켰는데 그때 다방 종업원이 옆에 앉아있다가 방송을 합니다. 엄마 기억나? 우리 빈대떡 해먹던 거. 나 사실 엄마가 미워서 집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집 나오고 나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밉고 엄마만 안 밉더라. 그래서 그런 내가 미워서 나 막 살았어. 엄마 미안해. 제 목소리로는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또 하나 라디오 DJ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굿모닝 베트남 아시나요? 레인맨을 연출한 베리 레빈슨 감독의 1987년작 영화인데요. 로빈 윌리엄스가 에이드리언 크로나워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5년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의 주월미군 방송국에 부임한 실존 라디오 DJ 에이드리언 크로나워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규율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유쾌한 입담과 팝 음악으로 군인들에게 웃음을 준 파격적인 DJ를 연기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전쟁 속에서도 군인들은 크로나워의 방송을 들으며 웃을 수 있었죠.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방송 시작마다 로빈 윌리엄스가 외쳤던 굿모닝 베트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디오 이야기 어떠셨나요? 라디오 스타에서 극중 최곤이 한 말 중에 저는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시와 음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성애의 그 옛날처럼인데요. 이 노래의 원곡은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입니다. 이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니 옛날 라디오에서 들으며 흥얼거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성애는 1970년대에 한국의 카펜터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입니다. 이 곡은 신동훈 작사, 번안이죠. 여대영 편곡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네요. 한국에서처럼 북적북적한 분위기는 낼 수 없지만 달 보고 소원 한번 빌어보면서 분위기 내봐요. 오늘도 시와 음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